0: 秀英姑娘，喂，秀英姑娘，
1: 你叫我啊？
0: 我当然系叫你啦，你叫做秀英啊嘛。
1: 你点知陆家叫秀英嘅呢？
0: 刚才你已报名三次啦。
1: 我已报名三次噶。
0: 是否取捷公来呢？